0: 사장님들도
1: 하나둘 사장님들 달리고 제가 소위도 주불러 매수를 했는데 마스마고 보니 사람들이 입을 마스수를 가만 말까
0: 둘 사장님들 좋습니다
1: 사장님들
0: 이상입니다.
1: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0: 좀 괜찮아요. 이거 좀 편하게 들으실 때가 안 들릴 수 있을 때 다시 안 들고 해도 좀 괜찮죠.
1: 그래서
0: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
1: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